아룬장 엘엘로 아룬장 마이마로 부당 시세르기 너르비글랑 낭정미논낭 비낭로마낭 정사베니글랑 시킨전지오방킨전파리얌 시세르반따깡양에지덤부당 멍밀리부당 시한사레아반둥메호다이담 아이보선엔담 시한사레아방보선지댕방 비낭로마낭 에비낭로마낭 에세루비쨍상선세지생항 지이베로낭상한사레아방 게세르반따깡양따익낭프리얌 실로레 앵실얀 도르미빠덴글랑 비디림띠람